아드르니아 다랑가 아베르나 칼라페 마하노 라바삭 아네바스린 리드웨이다 단난드르나 쿠데아 슝가라트메카 타니타 마하시틀크 기니암 프레메 라알루 미슈르 콜라파르 바알루 바르크 Ek unusum rasati detol haduakata kamathima nasrani tivevyata aradhanawak ehet oba amathu thurakathanaya aavarana kalapen baharaveta balakulu aadarava